0: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1: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0: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0: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2: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Catch up with the Brits Zone crew.
4: Listen to the banter on bidding, leads, and the stealing of kings.
3: What the heck?
4: We ask the hard questions. No subject is safe. Should you play bridge with your spouse?
3: Is there gender inequality in bridge?
4: How hot are you?
3: How hot are you?
4: It's like eavesdropping on someone's conversation.
3: A postcard from Scotland.
4: Views from the experienced player to the improvers.
3: Join us. The fun way to discuss bridge dynamics.
4: Bridge. Easy to learn, hard to master.
5: Catch the Bridge Zone on Planet 104.6 FM every Wednesday at 9:20.

0: 마치 소금의 맛이 짜졌다가 싱거워졌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둘 때에야 이 소금이 제대로 된 짠맛을 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는 조미료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비록 소금도 종류가 많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하느님 사랑이 충만하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싱겁거나 그들의 부족했던 삶의 맛을 정말 감칠나게 만드는 훌륭한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춰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비치고 있다. 의미가 없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냥 나 혼자 주님 사랑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나 혼자 그냥 행복하면 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되는 건데.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진 않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남의 고통과 아픔 혹은 남의 어려움, 남의 신앙생활엔 관심 없이 오직 나의 기도생활에만 충실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탈란트,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빛을 그냥 받아서 한지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빛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들답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에 입맞추시며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있으나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참된 복음의 행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이 뭐 대단하진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맛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시고 기쁘게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평안.
1: 일본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 기왕이면 신심이 깊은 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깊은 사람은 열심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과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어렵지만 사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기도가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성모님의 중재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힘든 일이니까요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수사가 된 이유는 수사가 되어야 제가 제대로 쓰일 것 같아서예요. 저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수염난 삽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겸허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면 맡은 일을 제대로 멋지게 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요. 어린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수사님,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면 선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면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그런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설령 진득하고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요. 확실히 정성껏 꾸준히 편안히 일하면 훨씬 신이 나더군요. 저는 풀 베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따금씩 풀, 언덕, 풀밭에 사는 생물들, 저의 팔다리 이런 것들과 교감을 나누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모든 존재와 말없이 가볍고도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수사가 되면 거대한 음악을 이루는 음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에게 사랑받았어요. 행복을 얻고 소망을 이룰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잘 쓰이기 위해서는 하기 힘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부엌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새벽 4시부터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한답니다. 휘파람 새가 가장 부지런하다고 알고 있지만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더 훌륭한 수사라면 잘 알겠지만 제가 아직 그 분야에 조금 약해서요.

음악산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이제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곡 작품으로 626번에 있는 라크리모사 준비합니다. 눈물 흘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죠. 예, 합창단과 솔로들이 다 함께 연주하는 이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626번에 있는 라크리모사 노무르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 1991년 녹음된 음반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요. 예, 뚜 에스 베드루스 나는 베드로이다 라는 제목이죠. 에니코 보시가 작곡한 이 곡입니다. 오르간과 함께 하는데 바리톤 솔로 조현수가 부산가투리 합창단과 함께 연주합니다.

0: 카톨릭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N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가톨릭 뉴스입니다. 무기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올지 몰라도 절대로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교황 레오 14세는 스페인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국제분쟁과 재무장 움직임, 이주민 차별의 우려를 표하며 평화를 추구하라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AP, AFP 통신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교황은 스페인 방문 사흘째인 이날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의회에서 전 세계가 폭력과 양극화, 상호 불신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전쟁을 비판했다가 출신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교황은 이날 연설에서 또다시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오 14세는 평화에는 외교적 용기, 윤리적 책임,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국제법이 제공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각국의 책임에 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국가의 도덕적 위대함은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며 한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민이라는 비극이 각국의 양심과 국제질서의 윤리적 기반에 도전을 안기고 있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존중을 담은 환대, 실질적 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국에 머물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터미널 건설 비용을 전력 회사들에게 부담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LNG 수입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력 회사들의 의무 부담금인 레비를 부과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부족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야당은 전력회사들이 부담금을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의 새로운 전기요금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담금 계획을 철회했지만 LNG 터미널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와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에너지 안보와 소비자 부담 사이의 균형

국경을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8년 동안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출 규모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며 해군 전력 교체와 헬기, 무인기 도입 등 국방 현대화 사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최근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GDP 2%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더 큰 확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사회 분야 예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이 정부가 사실상 비공개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키위세이버 고용주 부담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학교, 공공기관들이 추가 비용을 자체 예산 안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그 결과 서비스 축소나 인력 감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예산 삭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요구하는 것일 뿐 핵심 서비스는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실제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은 공공서비스 수준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뉴질랜드 주택 소유주들이 건축업자 에런 제셋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택 신축과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입주가 수개월 지연되었고 다른 업체를 새로 고용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당 건축업자의 면허 정지 또는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접수된 민원과 계약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건설업계에 대한 감독과 면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주택건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동당 신인 후보가 세금 감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해당 후보가 당의 공식 정책 발표 절차보다 다소 앞서 발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노동당이 세금 정책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당은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와 생활비 문제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정책 역시 핵심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당이 어떤 공식 세제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가계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세금 폐지와 무료 치과 진료 확대를 약속했고 국민당은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은 2023

0: 3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가구 중위소득의 42% 수준으로 2023년 말에 56%보다 낮아졌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도 증가해 전국 가구 중위소득은 약 10만 7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2023년 약 6.9%에서 현재 5.2%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농업 분야의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0% 이상 상승했고 일부 지역의 보험료는 약 3분의 1가량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계속 상승해 기본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2023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업률 또한 증가했으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가정이 2023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가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식품, 전기, 보험 등 필수 지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은 향후 물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지만 실업 위험이나 높은 생활비 부담을 겪는 가구들은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가 2025년 12월 오클랜드 실비아 파크에 뉴질랜드 첫 매장을 개장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장 당시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며 큰 화제를 모았고 현재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케아에 따르면 개장 후 6개월 동안 약 177만 명이 매장을 방문했으며 웹사이트와 앱 방문 수는 954만 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멤버십 프로그램인 이케아 패밀리 가입자는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케아의 진출 이후 뉴질랜드의 가구 및 생활용품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련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가구 생활용품 카드 결제 금액도 전년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케아 측은 정확한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사의 진출이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업체들도 예상과 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용품 체인 누드는 이케아 개장 이후에도 매출이 증가했으며 실비아 파크 매장 역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드는 경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케아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여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립식 가구 업체 모카 역시 이케아의 진출이 가구 디자인과 조립식 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립 가구 판매 업체들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이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리테일 엔젯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보다 뉴질랜드의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케아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구 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오전 한때 한 차례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오클랜드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마무리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0: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0: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이어서 오디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무사한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한 여자에게서 청혼을 받았다. 그의 나이 25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그는 깜짝 놀랐고 하늘이 노래졌다고 말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들이 희미한 조각들을 엮어서 그럴듯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청혼을 받았으나 물리쳤다는 얼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범속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대단찮은 이 일이 그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 말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사제가 되는 일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청혼을 받고 물리쳤다가 아니라 청혼을 받았으나 물리쳤다이다. 이 오랜 사이, 오랜 머뭇거림, 오랜 망설임이 곧 사건이다. 그에게 사건은 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구교구청 일을 돕고 있었다. 범일동 성당 주임 신부가 통역을 부탁했다. 주임 신부는 성당 보육원 구호물자 문제로 미군 군종 신부를 만나야 했다. 그는 가끔 대구와 부산을 오고 갔다. 당시 유명했던 영화 소년의 마을의 실제 주인공 플래너건 신부가 부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주임 신부는 고아의 아버지 플래너건 신부가 성당 보육원으로 방문하길 바랐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썼다. 플래너건 신부가 성당 보육원에 나타났다. 주임 신부는 더 자주 그를 부산으로 불러내렸다. 그는 성당 보육원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는 성당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았고 가끔 사제관을 청소했다. 여자는 해방을 맞던 해 월남한 북한 사람이었다. 그보다 서너 살 많았다. 낯빛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가 알아눕자 형 동안이 그에게 병간호를 부탁했다. 여자가 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0: 이야기는 장황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해성사인 것처럼 보였다. 여자가 본당 주임 신부를 어려워할 것 같았다. 그는 영도에 있는 프랑스 신부에게 부탁했다. 여자는 한 시간 넘게 고해했다. 그리고 여자가 그에게 청혼했다.
1: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0: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가 기억하는 청혼의 말이다. 나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다.
1: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0: 여자의 말은 내 처지를 당신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0: 로 들린다. 자신을 끝간데 없이 낮춘 이 말보다 힘이 센 청혼의 말은 없다. 그는 깜짝 놀랐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1: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0: 이 말은 또 당신 처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요?
0: 로도 들린다. 사제가 되어야 할 그에게 이보다 힘이 센 청혼의 말은 없다. 그는 하늘이 노래질 만큼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답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린 날 그의 꿈은 장사꾼이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읍내 상점에 들어가 선어의 장사를 배운 후에 따로 상점을 내고 25세 장가를 갈 생각을 했다. 그는 10여 년을 신학생으로 살았다. 그의 마음에 바람이 일었다. 도망치듯 대구로 내려갔다. 그는 오래 머뭇거렸고 오래 망설였다.
2: 그때 이상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한평생을 정말 행복스럽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안 난다. 안 사는 거야. 그 생각은. 반대로 내가 신부돼가지고 내 힘껏 뭐 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거는 아주 확신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야.
0: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얼마 후 여자는 보육원을 떠났다. 대구 집으로 올라온 형 동안이 그간의 사정은 알지 못한 채 여자가 간호장교로 군에 입대했다고 말했다.
2: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여성이 내가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떤 계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선택했다. 그리고 모두를 선택하게 이끈 것은 그 하나였다. 1966년 바티칸이 그를 마산 교구장 주교로 서임했을 때 그가 고른 사목 표현은 여러분과 또한 많은 이를 위하여였다. 훗날 서울 대교구장에 착좌할 때 그는 이를 조금 고쳐 그대로 썼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김수환, 최규경, 손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이 함께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뮤직 온앤온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해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이 벌써 둘째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몇 차례 폭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의 강수량에 비해서 올해는 평년 이하 45%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건조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기온도 유난히 따뜻했던 작년 겨울에 비해서 올해는 그 평년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서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 후반으로 갈수록 남서풍과 한랭 기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남섬이나 스키 여행 아니면 기차를 통한 눈꽃 여행을 계획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뮤직 온앤온 오늘 첫 곡입니다. 규현의 첫눈처럼 준비했습니다.

네, 뮤직 온에는 첫 곡으로 가수 규현의 첫눈처럼 들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금 오래된 곡 하나 찾아와 봤습니다. 가수 벤의 눈사람 들으시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발표된 곡 가수 벤의 눈사람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인디 밴드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이별 들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인디 밴드 들으시는 김에 하나 더 들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인디 밴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오클랜드 사시는 교민이라고만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클랜드 사시는 S님, 예. 안녕하세요. KCR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픽업해주시면서 차에서 FM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벌써 30대인데요. 그 방송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한국어랑 K-POP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가수 비의 최신곡 Feel It 신청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클랜드 사시는 S님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가수 비의 Feel It 들으시겠습니다.